그게 너무 안타깝고 막 무섭고 그래. 다른 분들 얘기하면. 오, that's good. Oh, okay. This is yours. You own it.